0: Lula Dewatan, Semla Ganang Shuna, Deshi Yin. Deshi Toparndena, Detangla Zungu.
1: Detanguna, Seishuji Banglang Manoa Shigu. Seishuji Langdur Mahina, Ngachui Lingqin Shuntang.
2: Again, Zalong Hibatita, Nazo Mutsama, Gazun to the Dirigerega.
3: Daddy, Muman Regenaji, Pugrinetto, Yankee, Taji Toreman has so marre. She chose Niabo, Lebdeva, Tendrejimato, Jachimbot in the Tario Marie. Laval deji, Tatiso Hakone, the Zog, Sama Zonzo, Jig, Sama Nemambo, Tendre, Jashap Chimbo Tarma Tordinary. Diana, the Sokahir Yanji, Junse Yenda Mambo, Kanda Jachimbo Tario Marie. Tatanga Pug saw it was along the generation. Jenny saw it was the Tumong Rivajira. Mitsame Pejo Don Choba, Connell Pena Candena. Choba tende insaidu. Ta tingsang azu pyogu suwa rikwagi zanon lujonte mit samak biju tong choba. Tende mendo manhake ranyi ki jang choba. Tende neba la lab choba. Neba minay ma detang inaya tende neju ngongo dan desong ki chido la jang choba. Tende jiri. Ta tila jang ju tila soso gu lubo ne so le tunbagi jik chungkor teso manra wata. Yana lo so le tunbagi ra. Lo genba dan yunba dan jik naso talaba ba tende ina yang jik manra manra ki. Tende rima to chame jang choba. Tende rin dos.
2: Naso laso. Kasi ta zalong de jun tuni jang to na zubu la pindu che na.
3: Zalong de jun tuni tende jang to na zo che wa lusem ni ka. Ala detang juan tunba tende rin gogo. Tende pe cha yaba ina dambo tende ta de yawo ji jang yu de zamba lubo de so yang rin chin. Yang rin rojo. Tende long de son korjo yang rin rojo. Nga zu cha juan korjo la so de rin ro. Tende yon sa du jini semkan de mo unjo. Nini lukam de tang unjo. Dindrikne so la ngazu pe jana pyog so ar bangun jina po medru de za chimo zo le po a king san de medru so song ro go de de jina choji me ba yin song de medru so jin nga chimo yin da da zang long lu jong de yabo zun po a medru de yabo ji de tang yong ce yi ce yi ga ne yong de yin sa de po medru de na ba so mi yo re be gen nya ji dang chi ban ju ji long me nyam de so medru som de ge je le de chol gin re yong de de ne sa ma chi su na de nya gyu da ne yabo zo samajam chege mare ngazo luzon dun su yorgo dama cha xia che ru gan ku as de su sama dama dama ro san lan ro ning ma ning ma ro san lan ro da ni de ya bo se den san ge ji den san ge ye du ji ge ngan ge na ji dai xie zo da dai xie ya bo yor de gan dan do ju ne xie ngazo luzon de su da ni ya bo se da ni ya bo chen ro de de ne lu de tang ju sem de tang ju den de ri den de yisu de ngazo ge pa te ge de de ge ne chen ro sna be ge ne ni ya bo ku ju 你莫哭莫，你也不哭就，什么差吧啦？说吧，什么跟你什么也莫吧？当即什么啊？打没得哇啦？说吧，等说什么看那片就啊？等你啊？吃啥的说？对不？你们这边呢？啊，你的说对么？红就如果什么的说？等你日瓜的说，谁不红就？啊，如果啊，洋就什么看对他红就？哦，他对他得了说吧？等你六个俺那些呢？就别吃烟了，俺就吃个那的说。 这个呢，现在拉萨巴是那个，看见南京马祖那现在做了个，就准备个那种着。等你咋个个那种着？他这原来这个那种着，等说来不偏着。等买一把个，给谁拉萨巴了？等上热拉几的做了个，热拉几的都做当着的。人才的嘛得，别像拉萨巴的，等上卡巴忙不当着的，忙起来嘛，各个农业了个，各个农业的人才拉萨巴嘛得有，等说来偏到全部有吧。等你没都是私人着就。 等你开始就亚马拉说吧，给南干着就如果南干着就，等说龙江上的也不偏就，等你王伯的说全用的私人着就，如果当着着就，等这里才对，如果的第二天，当年也不写，等这人着的，你对头了，苦巴当，什么对头了，啥头巴的，等这人着的，内心很高，你把全部听吧，那不然人高个嘛，那是个嘛路，没意思，懂得说，要不然的，等你，内心很高着就，别像枪把拉说吧，两三家没用吧，家没养，两三家有吧。
2: 拉萨巴，
3: 这是天，偏到北面是吧？有吧？等这里头。拉萨，拉萨。这是走走路了，跟长隆了，干嘛是吧？长隆人口就人不多，一家几个客人呐。到底，长隆是觉得今年来了不？的，你那个，这个南端总是什么人？这个旅游吧，几个人在那个吧？要不就马上那样，卡巴的，年轻人拉萨巴，等着当那几来都咱们就把给哈搞着吧，等着人们都，等一下就咱们，得了，永乐园吧，兰陵园吧，等那。
2: 给个举报的说，前天的嘛，我是老将军，就把等着这个嘛，老将军那个进步的多。等着现在的，看着过的是呢，这个人民的将军，别讲那当不咋将军，等那龙，龙武功的老说把他说也不将军，等那今年绿将军的将军。
3: 거름 지는 마 진짜 좀 봐 주는 정지르고 대 맞아 봐게 다 대 좀 거름 넣어라 즉 다 즉 주보 맞아 되는 용으로 거기 우 경연도 되네 우 종사도 잡어 먹이도 인간 나질라 소바 장 담질라 소바 되네 즉 든든 담으로 용시 바래 대인서도 대소 개설 저도 즉 로노가 답시 언제 맞아 언제 저 언제 저거 쓰면 그리고 된다 저죠 되네 라버드 체를 타와게 된다 다 루종 잡고 좀으로 봐 배차는 거기 양 촘질라서 버튼데 요런 양 파는 좀만 맞답질라서 된다 야보 좀하긴 진이 된다서 도보라서 제대로 고르고 니네 롱도 야보 좀하긴 되네지 책도서 내질라서 봐 라버드 게세라서 봐 인생세라서 봐 내질라서 봐 년가 요래 된다 이제 된소 인지 미지 냉가도 하고 거네 되네 체름 보소지 너는 배울 수 없어 봐 너는 희게도 메나로서 말해 봐 체를 탈서 봐 많이 봐 야는 매자 봐 많이 봐 야는 로바 많이 봐 Then it's all. Then it's labor the two day, Samboji, better than Yaji want done, Jing Madruk to Susan, Shoba, Yana Gomu to Susan, or Tinji Samadaso, Jazz said my imp to cup. Yanaji, Nimada Mela Soba, Sadu Chimboyosa, Tender Mayimba, then it Ned Wemba, the Kakusumbo is a go, Jigenda Nujan Lasova, Tender Shugin Chimbo Mesa, Tender Jing Yam Gabo, then it Kakusumbo is a net tender. 된들 소진 내가 좀 보래. 되면서 진도 힘도게 다 잘못 용지선 디스칼레 좀 보라.
2: 그래.
3: 근데 이제 돈도 주나 기기 제대 사자대 의신 참바 두수대 의신 참바. 되니 라버도 라나고 로초든 좀 밖에 리존 소진 내가 좀 보래. 대마도지 로존 밖에 리존 소진대 겐고 소진 따다 되지 마라. 겐고 소진대 주바 소소리 주바 차다 보래. 내가 된다 차야니까 요래. 되니 이제 라나도 좀 밖에 리존 쇼 자이엔다 장가 마뇽다 두수 링통 다 대소 라나다 참바게 루존 담지데 내가 좀 보래.
2: 나서 생겨나봐 다다 제지 세게 빌린세는 부종 농지 인체를 관계 농지제 내단 런던 시빌린 제제 팀디 린세나라 부어라 쇼조 민자가 멤버 뭐라 봐 겸바 게가데니 몰라 딘데 휴니 자론 루조 거라 르마 휴지 넘버 7 문티는 건 제일 세서로
4: 대단드나 수민시 쇼부 수민시 쇼 대단가라요
1: 루이신 디나 뚜엔단 디신이 뚜엔단 디시 루이신 디린조
2: 드네게 베메이가 자롱 리종가 종콩다이나 치디다이나
3: 다데 언저랭가 베구소아르바게 자롱 리종자 제나 당고 당보는 해서나 되네 드랍 제바네 조구상을 선사리 준주르스나 디카우스라 되네 로친 베로잖아르고 로친 베로잖아게 총콜 녀다 가죠 시바데 되네 단제노고 되네 인사도 데이터베이나 되네 로친 베로잖아이나다 제네 버그르네 참아라 가제지 모르데 니네 버그소아르 봐라 버그소아르 봐다 까나지기르 봐라 되네 가제지 모이 막 로자바르지르고 되네 제 대단 가서 소리 로준 문화제 차려요 소리 로준 문화제 안 콩근 제바제 막 총콜 녀다 가죠데 다 드럽 제바나네 랭고고 대인사도 드랍 제반에 다 보육소하러 봐 자롱 누정데 윤로 유바 라는 유바 된다 전에 조사를 되네 되네 맞아 다나 가서 무슨 장한데 저데 요토 요토 니데 자롱 누정들이 자롱 정보데 데이터 외진이나 되네 요토로 산이 뉴 유바나네 다다 요토 삼아 그래 드랍 균이 변나 요토 니데 드랍 균이 변나 레데데 데이터가 아니 요토 연된 거 보게 되네 요토 니데 나 무슨 자세히 살대 봐 되네도 되네 될 신지데 나 되네 니다 잡아 휴니 개바지게 콩스 신지 잡네 되네 카스아르 당도 되네도 되네 유도 닝테인다지이나 라상군이시나 다 잡어르다 메지칸라 소반 무만네 되게 유도 닝테이데 다 냠네 조지다 데 답을 동지도 무만네 요데바리 되네 라버드 단당군이 셰비나 유도 닝테이데 란종종정바게 무메르네 슈자레 Mamirini shuja yindu degi junzin bandaji ngunis jena bachana tanda mizikang tangbo gita yonchang tangbo se urwa kongun chinab nubu gu loma gen tenzin chahi tatado gonglo gupju konyis lazim rogu yori kongda dini nganzu ge mizikang kiwa gensi nangu dhuri dindra jayji yuton nyingtegi de Mamirini shuja na tsuyna dindra ta nganzu junzin sogu yori jini tiri nini gina namba kong namba ku songna yuto nindi ki zanglong chungko te dawe jina kongun china namba ku ngoma kong ki nyamle na lalin nangu yurisi dindrishi ya soji ten yina ya ta jachimu pa loma la peji tang jik neba la jik meju to la peji dindrishi rimdu Dendre yin sadu, dana nga zu lalain ki juba de, dene zonsa ne, gen lo dupinzo, zonsa bermen kanke. Zonsa bermen kanke, gen lo dupinzo ge, dene loman la, kong ta, zanlong chungko dendre, kewaan dendre, dendre yu ne, kong da, kong zo wo jeba ge, dene zanlong chungko ge, kewaan dendre, dendre yu ne, lalain de ya nyamso na. Dene, ndowi kamso ma zi, ma janan la sobal dendre pe ne, dendre pe yore. Dendre yin sadu, nga zu neso da ha kodu, dene, ma lopjong zom rojiri ya dendri xun miksaagi yondan zindra dendri zogun dendri nga zu ma tabir dangani da dendri rin tata di da yung lu da lalain nika ki juay ma jayba ma junzay to yore o dendri na jiri dhubu
2: lasir lasir
0: Bertang shilu sori yung lu da song tuan jaywi nirik ju tab dang
1: yung chua kanta di song hizi ni
0: デタランドゥンノニリムロヨ。シンヒナバ。タタチェチェシンヒバヌ、カンケイロンチンチェ、デタランドゥンヒビレチンデレ。チェナンビデタランドゥンシビ、カンケイロンチンシンジョロガスヒョ。ナツイチェチェルセニンチェ、デタンラ、センクルシェジンヨ。チェチェ、ナツイレンチラドナシジョマジバヌロ。

0: 반응 캄바당 가츠 자거라 칸코르 가사 지제 사든 조거당 녀 지제 직투 남비 냐닌 코데예 가시인 겐코와 체르노비 쇼디 가사 준데나 요거위 빌리제 샴디 히와당 뒤송 사샹데기 망초라 레유당 바파제 고가 지치인 나지니가 제 녀 총시바 민바 요거와 사양 용데바당 요마 디비 쇼보 차바 시제 인시스마시 대위인 제중 클라미디 딘친 종가 요거 냐니 간리 터비 창거시니 코동 요거와 남 조산진 대바자 민바 베지 도디 지당 조친데 쉐팅지 가츠 워가 메풍 데모 제라로지 가츠 워가 메풍 데모 제라로지 데닝 데보조 인여바체
1: 다자 딘치 종가 자랑 삼치 데제네 진콩 송쪽다 반존 피지 초니라 요위 조디 반침시 딘시 요진 망시 디고 젠텅 티고 창더 쳔바당다네 조디 반침디 사콩 피지라 거치시 빙거슈다 中期当中是年底节这上当就是有把的天气总是你当有过几几几场选拔该计划目我做梦的七点里你有过几比大压迫做话当下月比起来是当年家人三级定这节做点半程的健康之法当通力的话没事出发季节中是特级节别动苦的接了些年没地位忙完天气的用年天气了该不用了谢谢一起送把的
2: singena baso kon ta simba tena jalam je je zo te pancham chikuri

Sengke Chobo Namba Kunkhamsang. Tata Chi Di Sengko Tsukpe Lengtsin Dene, Pejo Lungchin Nyingchin Li Kung Kamke Lungchin Ki Nga Tang Nge Yubi Shulam Shibi Lengtsin Diri. Delingke Lengtsin Na Dengri Shubi Kundri Nen, Pejo Zomba Po Chang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b Kongme Lorang Ngapju Na Pejo Shiga Zeru Kuchungshi. Shiga Zer Saku Gyu Lopja Tang Pejo Lopchin Chini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샬리나 젤로 치톤 구자 자주 자지 로니즈 좀리 사좀타 이주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출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소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메리 좀리 사좀치 따초 자가양 통요휴 디링 Pejong Lungchin Nyingchin Lekun, Kamke Lungchin Chi, Nga Tang

0: zumri zengme tuitibzirwa. Ta di nganzu tuyabzirwa, nganzu mingze toshidri. Tata chile zhongyongga mingze toshidri. Odija chajie shivori. Nganzu di gaza zumri lamra shukdi zambaya piyi dati toma dagayi. Nganzu piyo zumri gyudze di chidung uja gyaju tenpe nara. Sartuyen chebwa, sartuyen chizwa, taa titiyo ngantoy zombabu chabi laa inayari, lungdu banjo laa inayari, kondoy zomb mungkuchi dinaa laa bayi naa warwa, tita tishinbya yaa shimeyagi kebwa dinja zumbli, dinja mungku doyo naa su. Odiyo cheche, lakbaadu di bhakja sabshu dinja zugyu, mido dunglaa linga. O zonzo, yaa mungkuri, taa zine tebraan tuyo suga, koshugo di Tetep kala tuyen sa tse, en tep la jangwa tuyo suga, yang tep yo, tep la yang ya tep re. Ti ingla shivu shuku yo, en ti tonto ina, nganzo toma zumbli lamda ti nye zire sha, o ti nye zire. Ta ya nye maa ka, en ti pyu chungu yo, en ti tonto zom tepe mo se, en ti nye ting tuyo zom tonto tep re. Ta ti ka wala nganzo yo, en ti ta nye maa ki ti nye zire, nye maa ki she yun zire, en ti anta sartu chunga she yun zire, ta pe ti di tu chewe kang zire wa. Or did you see Gam Zala? That handling Shimari, that tending on a shena, Jeta, Tingle Rang, Tomge, Ludi, Chasangyori, that Nangu Sublima, Tizanga, Dil Kayo Mari. Or that answer Tigger to the Lady Zamata, Tingle Gutomdi, Capishu, Lura, Gajun, Adanga Shuya, Natum, Natumri, Chimbe, Gandiba, that Tadje, Cheshire Gan Libre, Tumri, Mikange, Tonace, or Tinya Mango, Tanya Mango, or Oh, today thing go la. I got salon to be gang right wa. Oh, ti, I mean ti salon la, tulip de si bu ji, zhuo yao wa. Oh, ti de ji de lie bro. Oh, dai ngan zhe shi dai ni, da bei ji ti ne sun ji da zuo zhi yun jing nian yang ka ji yao de.
1: Zhe dan da ding guan de ya, ge la le zhen de shu shan de bu ding de ji tong yu de na lo la de sun da ge la. Da ya ni ma ge ro de ju na lo la ni, chi ge me sen da lo zuo zuo wa ge. Oh, ti ge cha ma lo, ni zu mei la ga xin yu de jia jia de du shi wa.
0: Oh,
1: ti ne kela tirang ngwe ne shu ne le kap tu du ka shin yeb da ni ka shin ti tan da pa do ha gyu yin jang ja shu yu su ro wa ge na
0: re
1: ta ti tan da kon le kela kela ge su ya da ta ra le sha
0: na re
1: kela ge le tan da pa do gyu yin jang ji da zong ri zan pa de ro wa ge ta ba du kela ge ni ji zong ri men be ge yang an zo chap shung ge zong nang go ro
0: na re
1: ta kela yang chap shung de ya ge du ro shi go zo na ge na
0: ta chap shung di che dong gu ge gu ju ko ji ne go zo ta ji ngan ken de su bo de se na nu ro ge ju ne che 이내 루로 고주디바 타나 단다이리 담주되가 통되디 자게네 아니 달포시부 중재 안다 중야 년제레고기 년제로 사천자들 봐 어다 디토라 당고 챔베이스의 주시마오기 토마트버 봐 어 토마트제 디가자 접슈운 통제디 당고 근제스레스는 남바디 두텔루블링기 담주되가 챔게기 랍다기 접신 오미야기 이제 남바지래도 봐. 다양한데 그게 딜레이. 뭐 다양한데 전대 뒤체제. 다양한데 진행이나 다 관계 진도요. 야 진행에 야고로 진행이도 가려면 근데 근데
1: 진행도
0: 어 라도 야 주의모도 해서 제브리. 진짜 가블라 셴바게 진짜 넘버 땡서 땡서 충분히 야 잡아 진짜 두 쳐버려 돼. 차 용수 상에 어 담겨 들어가게 에 이제 자기 용수 직접 가가 참 유해버 진짜 그리 중화소가 어두운 뭐 좀 버리 아니 슈그제 지구주 거지로랑 간데 대가 계제 렌저 여봐 대가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기 담주 대가 통제기 된도 안 담보디 녀리 녀뒤 잡아 아니 같이 뒤 두루 리제렌서 리사 리제렌서 리사 애지네 뒤뒤 정용라 아니 뒤제 다도 담체 정용기 진짜 된도 녀기 인스 애가 그게 가서 담자 due seta tamri didi anjo nyere sangwa tengrwa ta ta do ma tam che du ta ba ti yong ye yong yo re do nga e nga ye le e nga du system du ti nya yin ji du ta ba ene didi e nga ti ro ji le gu do nga e di je ti ro ji du ya nyen de le go lo ta ri shi de gu ye de le so se di ne le ti tu be ding zui min do nga e le du se je e le o o je le o o je je e le sa go jik zi du du ta ba di yong sha re ti mo du je 코랑미 문에 뒤져 다야 뒤네 다 뒤에 키스기도 하 아니 시고 코랑도 시베지 와 제버진 뒤잡아 다 뒤에 너마 잡아체 어두 스티비 에도 뒤져 뒤뒤 가려서나 난주 막바 롭다 치마 레스니지 티비 어두 지저 담비도 같은 데 어두 시직제 뒤네 레 네마 니니에 미스니지 양직 티비 어디 애니제네 지기 아디레 거르담리 거저 담는 게 접순 티제 아니 게 담고 자가 바고 나링 면 사죠 어 티티제 게 두대라다 미마라 두대라기 날 깨가지 앵에 거란로 거란 예외 시우죠 엔디데 쳇버리 그제 배팅으로 거를 믹제 아니 민나 휴닝 버튼도 재미 단자 진짜 시 어디데 제제 링역이 나와지 도보매 어디데 제제 망고지 진짜 시 돌격이 없고 갈 아니 안저 디저 뒤인제 엔디 티브리 어 디나로 바고 나링 면사 아니 시우지 방안도 뒤야 망고지 아니 장정종게 저의 레가 미제 샴디 슈야 안 도요 칼리네레 디가두기 레게 디네저와 어디를 람디 슈제 두스치거레 에 전조 가가두시 디도나라 뉴바 쳔보테 페뉴 쳔보테 디다바 나도 디냥어라 다 소소 거디 히브 두부도가 소소 제베 레가 데 닝부 쳔보르바 어딘데 스레샤 비자나 라발라고 모디 디게요와 르세라고 라고 모디 디게 강가지 티브레 어두 제자 다 슈데 딘데레샤 칼사 나 토마 주야 칼사 두브리 라마 슈버리 슈거는 알아 세년 망세 되년디 샤마다브리샤 진내 안데 나도 점녀지 다 뭐 잡고 싶으리 점녀 독터보다 빠뜨 강게하고 그래 내가 배다 쳐 그래 어디 대체 다 데블로를 좀지 지니 어 진짜 하고 그 말이 그 미가게 신기 말이 되래 다 대샤 다 미 미가게 리네 네제 뒤에 토르 싶 침발이 다 강게 점녀기 데블로를 좀녀 주여 바디 하고 그동안 어 잡죠 민네디 어 뒤에 수임에디 가라칸상 하고 그래 다 제네레 제네레 머제네레 다서서디 제버제 소소미제 닝보요나 다디 카리네 차르바 어딘데스 제제 어두스레
2: 데야 장유 개바 이양시 서바능시 겐푼조 자시라지 쳔바웨 뻬뇽 잠 주베지 롱어 듄라지 뒤즈 배신이 잠베 링네 로종 Shomo Langmin Dabzhuni Shuzo Yiba Nguysu Batru Shuyu Yingzhu Bum Zhil Hazam Yuebi Rinne Lugzum Tiko Lingab Gen Pyozo Tashi Laji Bedem Dene Nge Mitzi Nangki Pyushunke Zamchu Shigila Dene Nge Payula Pyue Lishi Shigyan Yinshi Jishun
0: Shunyu tuyruwa, jitanga rojo che na mang che chi zangzhung zhuri. Zangzhung zhi kaya se na ta wadi chariyan da wadi shunyu ta sambar chanyan da shunyu ta zidung zhuruwa. Odi zidung zhi mbalay gangruwa. Odi de yindu zamba dhiri dunga, jitanga zangzhung zhuri dunga. Zomba bu ganga rojo dhagari sha, ta ngare ramne che nire dhagari ramne sha. Ta shobzom si nye di ya loya le che, ta jito nyamnyo yue ba. Sosho rinneyo chudzeyo songcho gansin yoyba Sosho jizho lo tokshib chiya diya ta neze chorwa Odi gantan lebulwa Odi di lozom di maa chiyo Odi ngeri Ta rinneyo lozom di ya ngara gansin yoyba rinneyo namba jimba Ale lozom ki tenye zaga shubi na lozom si nye di dire dunga namba nyi Ta nye maa ge nye lozom di zirna yunchung goyba da Michigi nye zesim chunba Odi ngeri dunga 他提下个人的人家老总啥的，伢提着家这个名多啊，提了做人家个难办就搞些，提着米的这玩意，人家的顶点是那种啊，或者人家在陆续去家里用多啊，哎，提到就是嘛，今年陆续写着写吧，人家写着写吧，今年总把不的，我总了的，今年陆贵一把子了，伢过来来了。 解决一个吧，这个事情，做到解决，你就提明白说，怎么能够打不了许多的，可能是呢，他当年呢就做体育的了，因为呢，培养人呢，蒙古重视起长了铁骨多啊，长呢嘛，体育的，哎，培养了青椒细节的啥，别呢，培养不锻炼起，哎，时间干了练就怎么，人家蒙古的锻炼。 타르동아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당고 지그지 나타나 거버리 가르차 여봐 가르차 준데 리베데티 당부 당부 거나 버봐 어 뒤슈고 뒤 근주 수 있자 만한서 위벌로 세기 뒤자제 너도 쓸 거나 버봐 근주 땡주 차 용수 주배 근주 땡주지 당고란 주비야 가자 나다 바르카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벌 용게 벤디다 토마즈 버봐 디스리네 쟁아다 중앙아 차 용수 주배 되나 버봐 아니 뉴스 없어요. 뉴스 담아 봤다. 양재 주버도지. 다들 강가 서나라. 안다 강도 치 배제 치신 버지 서나라. 我打到这个站呢，站呢这种啊，中间的是个在区别，是在叫的了。一年的人呢，种子情况就讲个站呢，全部是这里。哦，真的是的。按照安达云呢，他人呢的越过去，他很多加班吧？哦，人呢没那越过要嘛的，人呢的顺序就没那李龙的东北这边下，人呢的顺序就没那康巴的沙洲与彭博。 哦，顶这些，但引进民间人呢，是广东过渡啊。但俺们几个在了，几百人，但俺零年、一年的、干一年的，到蒙古去培养那不啦？那培养的了，肯定结果多啊，肯定结就怎么？哎，顶这几年说是越用越个越吧？是吧？顶这几年过渡去，听了三三年，顶这归拢去集中啊，我记着，哎，都是。
1: 俺吃呀的，搞怎么样？
0: 他俺在西北七十年代的西北吧，他穷咋的，从到蒙古去了。但俺都是是个这个香港租界的，俺老多人在进出去干去。
1: 都是蒙古。
0: 哦，这里去干去，都是去干去，石油没了去，我今天姐姐，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교류 민두 안장 내 톰에 당고 뒤뒤기 소설 삼로 뒤다 모자마 서영을 부주단 바 뒤야지 둘이 컴퓨터 민두가 어 딱 같이 체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도 수 휴거 커스 중고진 대지래샤 더더 두시 뒤뒤단 바 종 체진 데를 코로나는 바지 대치탁 주지로 해야 되더라도 진의 종례를 진례 시부티야도 어딘데서 시부티타바 에나 미치기 사야균이 말바 땅을 레와라 녜디 야고 종회나 경계 딜레 냠묘지라 경계 딜레 진나 야고 도성도 봐 시게지 지고 말샤 에나 저 배지 배디고라 진례도 정광된 중 간다 기존의 시야 제요로 어저지야 어 티외망의 여고래 별의 시도용야, 별의 지자지야, 어, 별의 내지, 진의 송조리, 모조리, 균지리, 초아용의 벤도도가. 딱 내 집을, 안 미치기 뚝슈기, 기계, 도구마루알, 어, 딱 안 뜻음리, 저와 죽는 게, 니네 로좀을 지워낸 게, 이, 니부유바 딘데기, 니엔데 냠묘지를 제시나제, 어, 딘데스 죽는 야구도성기.
1: 네, 했어요. 그러나 저랑의 부유인의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어떤 회사로 하죠?
0: 나리.
1: 네, 이제 담마시티 타림 보든 말이 들려야, 에, 이제 부유스디 밑참에 이제 제거하지다 전라와 등대지로 하죠?
0: 나리.
1: 네, 이제 딱 그나 저랑의 로드 페이지에 아니 무엇을 양자, 저는 이제서 사실 부유들 레지 아니 부유가 지내 들이야 도시 진단도야, 전라 신배 가르치는 그나저.
0: 다디 지내 소셜자 치유를 등대지로 봐라. 당구 더 말이 돼도 이게 그런 규율 등도 와. 딱 마직 루디다 바고 녜티 시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 바빠 잠지레 또 바로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 베차디 시부제도 어디 인용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체고기 진에디 로디 고려아지 찍진데레샤 찍을 나가 참보다 그 띵제 망하는 용군도가 띵제 거지 근데 야제시 이빙와도가 디도를 김바제디데 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 다디 리네로 좀 그디 제주지 가래스나 에 룩규기 된다 룩규기 미나 어떤도 자 룩규 대제 어 디게디 오다고 하래 어 다디 이제 시부 이정화고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서 서윤을 로우도 서윤을 루디다 마 당면 찍 집에 찍이면도 야 니자 숨도 로우도 그 셰리 니자 숨도 로우 점서데 하마고 보다 당고 루디다 봐 야 자용수 맞다 봐진데 뭔가 두고도 알아서 다 제네레 친사베 주고데 야 조적이야 야디 가외 버치래샤 그 셰지 대장자 대버려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도 와 딩어서란 통도 공에 봐서 강가도 가 어디 되지데 하고 조삼자로 또 어 로카시 진짜 마치미자 딘데가가 둘데 임베 명도지 서부도
1: 좋죠.
0: 동발을 맞으면서 저 소소디 부채 짐부 잡자 삼자죠. 어
1: 안길라 태나게 지다 좀리라분이 원에 찾잖아. 예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가길라.
0: 나리
1: 디인디 갑드디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양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나리
1: 이 좀바부 파게 그냥 개발에 대한 가르시나 길라 태나게
0: 다 지샤 집단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고 저와 잡으시고 네만 능식이 능규지 믿어 봐 어디 가인세나 다 좀 뒤에 대기관이 가면 좋아 어 마음으로 집어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이생 시에 당기 사지 차리라고 이제 좀 뒤에 어 마음으로 집어치 말아 다시 야고 집어치로 봐 멍시 돼 내가 또 피게 좀 말아 이내래 다 배디 심내도 법제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어 뒤에 진에 용자래도 가라 그 제와디 시부질래죠. 저기 특징 하나네. 대비되는 어디 지도도 한번 보장한테 정도돼. 뷰세지 땅매배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뒤쪽 오더나 제국이. 어딘데 인도도 한번 가서 다 단대 좀리디 망고 시부 전거라고 해도 제요라. 제자 제 좀디 원래 좀주 링제 걸어라라 제네래 동자 숨락서 임바여 로라 동자 숨락서 차용 거리 가가 롱력 지브로 예만은 실럭티 마르바 럭티 맨디 담바 망고 시부 된 거리 이내래 미트 녜바지 가자요라 나디에 겨 미트 가가 가보 제베 로 제제도 따라 제베 미 가가 티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 바 지도 거 저기 저기 시부 차브로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차용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부 제제 예만은 시 셈내도 법 리퍼팀 그래 이제 진짜 용료래서 뒤져라 간데 인지미지 쉽게 보기 어 뒤져 인지미지 좀 지인네 에 정대래 뷰제 인베 도와줘 봐 뒤송제 어디 이제 진짜 소소 좀 지게 맞으네 다 뒤 간게 땡자제 네트 봐지 미지 따트 봐지 미지 간게 로랑이 네 봐지 어디 이제 도와줘 봐 뒤 안다 간도 저 맞아게 자시부도 사악바도 현재 저거 어디 이제 어 좀리 타마르 둘이라면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떤데 있어서 집이 나고 그래서 뒤 언제 둘이 규제지 당고 더 주버딘데래 다디 고디 시비티자 샤바디게 같이 수 템버바 어가지 어디래 디네 방제미도 여바 디네 디디 주물랑 마여래 루게 둘이 규제여래 디네 스네 카레 주제 장다여래 디네 레세 기주여래 어떻게 심충벌이 어떻게 이제 강가 제제 내가 쉬버지 부위이다 어 부위이 되지 버려 진짜 전벌이 어떻게 강가 제자에게 제제벌 된쳐봐 비다 유버딘데봐 가사 신제림버다 종제림버딘데리
1: 그래서 그래서 나기라 행기라 지나게 네 모투제 나도 다치 로버보이네리 참을로야 네 삼베자스 카마야 컨데나로 시리가
0: 라세

다다 렌지 메신 임반다나 베종 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동던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디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메선 비시동 겸메르바히 타몰링라 니피체 링비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조리 노 힌든 동마 노르 메체 룽 숨라 노르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르 유양 동바 돌아 야베 거히여

세야 포트선 담아 통도 세야 케헬레 타안동 신도 세야 빠진 송자 청도 세레야 렌가라 초라 텐도 세야 크쇼 타동 호말라야 카하모 남사 잼도 세야 바기

0: 만 루촌나 베종 나치 사클 하르종 샤마 둥다니 인신 로송치 소지동 밥둥가 둥마히그레 코메 링둥리 카치 유종동 뜨카르니 차 총보 휘어토바 마제 코메 둥라 치카 사히 로니비 체주여 렌제니 코메 링둥라 무투세로
1: 정보 만가는 여라니 야 大同志也记起来的东呀，各家同来老年用呀，天地婆娘好好来的我呀，他那冷个来有你用呀，那么好事啥来的这呀？丫头这也要等你呀，得就先把家伙落呀，伢儿兄长们等着有呀。 他老许的用了呀，看毛冷了，气用塞呀，俺们家开心的很毛天呀，俺们俺的特祖奶呀，家个有的成就通呀，家那有的也。

야 다디 카모랭 여라용 야 참오랭기 사하자나야 콘제 종생자 예히라야 코마사 예롱데노야 롱투미 콘라 파블레세야 타딘지 미르함보치야 초히디 거제와라야 투히냠 좀뇨홀레 아타야 마죠니 마듄제츠야 참올랭란 조허효리성야 테베니 마거예랑야 타지 은보그지에티야 타르구죽섭서지타야 켈레바투 머허토지야 리디소하자르몰라야 타르운보미나메히디리미야 러저세레 총자트야 나르지 총통만자파야 카지 유지 저소세야 욕찬나 타르바 미힐리야세야 텅오니 맹엔 줄라야 똥섬소

0: 매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매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점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종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当然了，从自己身体去办的人数。但按照，按照的你那，你看给查查三角没有危险嘞，搁下来讲，前面你看得上很多脚步是没有事。但到按照的，你看得上个身体也有事的，别那搁下来讲，你看得上搁些啥嘞？你也吃的是，但就身体脚步是比给的前面要的是，没现在人的。
1: 别那个些有有给是吧？有给那些了，搞的水果是呢，家用嘛，啊，那些个家用白菜，那些个没给拿着，那些个没拿，我这个那做没拿着做，他别小白也给多那啥叫了吧？他得做着的，就吃的，心疼的嘞是。他别说东他的，先把水的水接了，多东的点那泡一点呢，姜丝，先把别水的，打啥个个嘞是。
0: 다사그거레스다어수지레사마수차리지스를다사그로마도빼또와또바또동로와또와또디비가스를데수나아니사로그마르스포유기데티데손네데손종이긴다니가요레스다배슈그차이게된테레파체키자인스어피누카레오르스나메기주린다다메일핑규요레스루탑지어차주 차랭고 베나나타 효순기다 데소이나테니 나사진나 타조르 근데 봤다 참바른 참바가 나사데 송공고 없이 근데 봤다 베케모 보다 세보다 포윈 내레 세셴스 다 베케게 레주피가 아 데포아가 나사데 소어 세도고르스 동조

담지 냔주로 추계 몸비 바탕 그 진산 뒤지 번주로 로브로 소비 관계 지능지 나나 창도 마농지리과 관계 농진시에 가창도 린진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 Singalengge gongkamsa, shamla sanjuru nyamchai le sen shukuhin. Tengdi sanjuji nangtuan zo ni. Lutun Jiang Zemin kudamne longu dya khurkwar chensu shuwe chokchin Beijing tu sabge ngang chokbata. Xi Jinping ki songxie kechi nangtie. Lutun Jiang Zemin ki dangta mimang gichi lana mebe chechi xa nangkwar chetu dingzho nangwata. Lutun Jiang Zemin ki lami ginyam nangla lopchung dingzab chepa. 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体拆下云雀没法的顿措施中华的规矩动规别不归难于李强起作用那瓦塔周乐季塔王沪宁蔡奇丁学祥李希韩正介村都的修改国塔习近平起印度尼西亚的三用差不结别帖印度尼西亚总统了投诉六千单那外国路 习近平给点续打了昨天结构的结别中国的结团村镇能局国路 이렌키 아만타 호르무즈 초가기 삼시 출출라 터주기 주둔 조신 유지 주바타 어디 이렌타 삼시 제도 날갸 체지 미지 주베 걸소힌 샴라틴 디 선주르히 남티 십지 남세로나 디게 레고 내비 웨네츠 중국 중앙타 개용 미마 투소 윤레 오유렌캉 예시 지급캉 개용 수주 중앙 무위제기 세 주둔인 인가조 미마 초가 체무로 습게가 초친 공초 제디 럽치회 마가세 링루바
1: 乐部期会全面拆任期三级开间七级开间马团开间七级开间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期拆下乐部期开度拍卖过去吧陆军江泽民顾丹尼龙国家国会的陈述续续中国中央开局局书记杰克局主席中央某位局主席习近平期松懈开间能够陆军江泽民期在祭坛拆下乐部期的祭坛什么学他 陆军江泽民及拉米娘娘的陆军丁色切盘当用他借用米利卡基迷茫期中国开始点别基础人路期拆下云雀没法的顿措施规矩动画的归拢切归新年的那雨中国中央七岁局一轮的欧元李强塔赵乐季王沪

뉴욕 당교라 자쇼르도다 전두 원창이나 부초크 희주 중부마다 레제이지라 펜토 첸부여 흥거 초항무그 놀라 지난번에와 제가 론소소가 부초도 냥도 협의가 두츠 다소 뉴욕 짜모지르가 다로다 파마여도 초마다 론소소가 된다랑고 콘조와도 용미나 다지샤 조제주도 용미나 다 협바제 정고 콘조와되기 초마가 뉴욕의라 파마가 소소라 생크메일이가다 나와제 원와는 뉴욕의 시주 정보마제도 주보마제 차리가 년카 체인조 힘금 던지인도 진나유의다 론소소가 뉴욕의라 생칸가 상체다 야무마제 원리 산나 뉴욕의도 춘춘 산출 베리도 뉴욕의도 협부협무 농인 할리 이완나 뉴욕의가 담조라 간동 춘진 뉴욕자 이주도 산시 몽자 이래 자냥도 지성지 신나다 이제 뉴욕의 루시 니가 宣정啊, 차龙용 特雷马치, 纽约的, 西가 종부마제도, 조부마제, 마차리, 偏头有行啊。 친안아바도 로촌주부주모여다, 고라다 纽约的 시주 종부마차리, 그 준친的 체인민国的这 힐링인。

0: 路中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比林前天呢被中龙清年清里空康给龙清家西比兰一起比林前地时阿姨想准银切记对头的安全林前年班格斯学向龙天安全林前年入
1: 시비중담
2: 시비중담
0: 로정주부주무여다 드렁거 시비중담 쉬지두천놈라 나그주부충청여다라 치킨 로로저토가 종통통만제 휘지힌

0: 어다 디네든데 셔자게 뜨그링그레 제제 딘데 먹고 뜨고 바리 제 딘데 먹고 때 디디 안저 티저 디디 깨타 집저 려니 슈누스냐 저 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지 저래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 바디 디가 둘러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리 지사 지는 네 말이 그래서 좀 뒤지고 말자 이래래 좀 뒤지는 거 싶어요래 어제 띵 알아라게 강요 제제 소소에 그때 소소에 나가지 소소에 막에 달간치 소소에 나지 나지 아니 뒤도 내가 슈타자래 나지로 거니 든 거 용비 남지로 데리 임비 데티 다용 거가 다디죠 따그래 어디 자제 뒤도 가서 지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고 할 때 거리
1: 老爷子老妹妹刚才提的那些解决家长的这些学老力是吧老人家在几位学校老完了家庭一天天大呀要了我今天姐姐都是我的媳妇大牛我今天姐姐哎今天爹爹怎么在我的他三龙永远了呃总理了嘎子总理给今天的写着家呀媳妇的变到穷下的你那老这么远吧没事要这么提的今天乐不起的话我今天姐姐
0: 要是去啥的，就是跟着我们小姐了，咋地落地那了了，咋地要了吧？看啥，种地要了吧？也不要地，车呗，哎，你忙些的，地得了吧？哦哦，晓得些啊，地得些，哎，地呀，田地得些不得了，然后这田地得地，咋地就一百地，不如叫住那了吧？叫住一百地，叫你家送地话嘞，这你三亩种着也，刚刚打扫着，哎，特别大呀的。
1: 你嘛，平时差不多啊。我弟弟在把弟弟，年嘛，弟弟加班几天不嘞？俺弟弟上班也辛苦啊，别家像弟弟俺这边的家有了家长去呗，老婆听你不当不啥叫嘞？怎么都领着去嘞？那边弟弟把弟媳妇就特别出门嘞，我弟弟好不的天嘛对呢，中国训练上班干了，某个钱送啊，某个钱就打某个爹，没得咋地，某个钱不，谁不是千年嘞？你学过千年嘞？办过媳妇用过用？俺这我都这。
0: 양디고기고기처럼어두제제강가지다뇨어다전체쇼킹시부터도아딩에셔야여지리다딘데에서다인데시부템바레디디코디가인스랑간도다년지에디데요마리에는망제지이게로조거리 이게로조차과다디디아니쇼데제주초조로라디디다로저치모치로저치모
1: 在那嘛就干嘞，在那嘛就个就咱爸，哎，那学员给老着起没错啊，这个也，但是说就要不啦，就是用错了要不啦，哦，对，你怎么做事情用，怎么做事，那就不一定吃不用，不一定是，所以多谈，我们做事情就，所以多事情就，现在我们做是父母事情，他第一个的讲个，老着恰恰，哎，今天是姐姐一再当着，这些定定老着做，这些老着起没错。
0: 训练错啊个难对了吧？俺怎么都提呗，谈过的，谈过的姐姐，带别估计有点点，别就这么的就在了，各位，总是这么的就在了，各位，可能咱等下说啊，等下差别，你不记得呀？接领青年这个接领姐姐，可了，咱的估计修穷啊，今天不就差没接吧？咱俺提就接吧，咱今天过送了这个，提就交了了，起码咱提就不是的，咱干啥呢？哦，咱们在了修不是的，我今天是一。
1: 那个了，搿地段，他跟那个隧道大，可能说是他平常总理就在了规划了。哦，搿地段样子，比如讲总理就在给他推掉，对了伐？哦，对对对。到了去是给他提不到，到不就了伐？对。搿地段可能是差点了。哦，
0: 但地段总理就在去做汽修的，人家就到了去也行政里面，在总理正面推掉，对了伐？ 他第一，俺就等俺这明天逃学的嘞，他在这里中央个明天逃学的，我这家查接不起我嘞，俺说的，俺说总理那么说，就咱们培育到就他们大概，俺这边就总理就在进启动，就教育他们那了，啥东西不啦？啥东西知道吗？咱弟弟俺就总把不，差别啦，一年的，轮流变着啦，一年的，看着从蒙古就提那了，变那了，提着提新变，也是买个，开吧，人家总理。 진짜 몽고 떼어놨어 어디에 제제 라바도 박자 섭취 이제 두유 매달 두랄린가 어떤도 약 먹으리 자신의 대불안 되어서가 고시고 어디 대접 가는 전 자제 엔 대불안 장만 되어서가 양 대불 이제 대불 양 양자 대불이 디 인간 시부 시부요 엔디 던도이나 난도 더마 좀리 람다 티녀들이샤 어디에 제제 在年嘛，人家不中，人家都是从叠被么子，一定在听都都都都叠不的。在第一个了，俺最人家在年嘛的。
1: 今年的内马尔学院的安德萨尔中学院的在北京地区区域干的吧？哦，地区区域干咋了？他谈的东西嘛的，他谈点我那些呢，就在听着两个中国女的在唱谣的，他难得受不了嘛，做提倡那个的解药嘛的。我在俺这第一个做的那就咱们，他听着个中的。
0: 特别喜欢出门的，路上感觉呢，俺那眼虚呀，俺怎么里了清白干的吧？他特别气血干裂不了，怎么里了？没感觉，哎，他那些哦，体验嘛，我体验嘛，我今天这个了，哎，俺擦了就不要干了，是吧？哦，体，俺们这个擦了了，体力在是不是重要了吧？哦，今天这个裂不了，我再俺这时候在呢，他白天天天身体，他说是运动人员开始要的。
2: 现在在定位的呀，给那个政治学上就跟着去糖尿病的拿了来，这送到给那个，他你妈搞了这就拿了来，你，吃个没事的，他老早说的话个嘛，啊，这个参谋了，你怎么来？感谢你叫江家里都是吧？啊，那今天给那其他人呢，兄弟来搞的就感谢有的，你感谢的谈得不多，俺就用江家修修说的话个嘛，那里，他的谈的讲了，给那个什么样的谈的来的，那里给那个谈得不多，就用江家的。
1: 总理，咱不就完了？他把都跟那个你这总理明白个样子，抽象的，怎么能过来？那里，他跟那样抽象的，可多是各种那个了。他抽象的，这种国家，国家科技呢，各种的。咱这俺肯定是不的是那，如果建筑那些，人家如果国家对吧？他那谈的嘞，咱们就这个通宅的，大概呢，你他不是不中间，按照中央研制来供给，研制了啥参照的吧？我在第一套了，谈过。 陈佩斯在中石贸易，他们这边吧？哦，他们这边的，刚才陈雄同志的，他们跟这次的是南巴的，就在鲁林去，他们就在搞了陈家的、拉扎的、陈姓我们家的，反正南巴之类的嘛。但俺这后盖的嘞，但俺这虽然都有地钱，但俺这天年以来，咱感觉钱都要的，伢天年嘞。
0: 要不是人民都干了，我们这个肯定是的。哦，那就要注意嘛，这个事情。听这个讲了，先把这个听见，那么点个，出不来，要不然现在出不来的。才用是啥样？哦，咱就这个给，这个才用是出这，刚刚才用不进的，就是充满送啊。哦，怎么就不来？哎，你说的，就我就科技了啦，俺这这个开钱，哎，很早要了吧？这个开钱很早呢，哎，你重用的。 咱们就这个通宅的，成都安塘不的年的，你就咱们，哎，俺这就是绿色的，绿色的绿色，哎，今年这就重用了，哎，今年是大多咱们这重用的今年成都你给意思，哎，刚刚这个啥咱们这对，现在咱们的，这就反正你们三块等着吧，哎，大多嘛咱们这就咱们这用年用用的多，哎，俺一个嘞，哎，俺都是这么多去年用的对吧？哎，这就给，哎，俺提了去。 对不对嘛？哎，直接提了就是，中央研制那个罗扎的这个月节嘞，说是第一年嘞提特别顶嘴命多啊！哎，都是姐姐，哎哦姐的哦姐姐，哎啥个几个都对咱吧，有下来提嘛都是，哎可能明五年之前咱也提那他提那个起水多啊，哎那些个可能都是因为这话什么经济咱吧，咱提那我也嘛交不起，我都是提不赢，哎都是直接提就开始是那，俺就没办。 六十七毛的是年纪，提不赢，我都接着咱们就这个同志，我都是直接，今年连你妈一年给没十年纪，俺就提不赢，我提。哎，你这呢？这个俺提的，过去咱们嘞，过去咱们嘞，特殊提着，俺那俺谈过这个，包括那个零门啥着嘞，哦，提提着，给昨天那个密码啦，昨天那个哪解个去？哎，俺可能老，俺可能也不喜欢穷，俺提的吃不嘞。 可是被定位了，或者明确，哎，你那些人不都是证明咱这真的是行，我今天这这另外的，那我就托不明白，我今天这这蒙古的，这是多久用不着了？哎，你按照这这对象，你提不的？所以呢，怕过那个零门啥？哎，学的吧，按照这样蒙古的，哎，你上交交给，做两个，明确相对需要，按做看的那个第一个就是那个第二个，我记得咱们的学姐都是提过的。 哎，当初刚刚都是，就在那了，你不钱不存，平均钱不存，就是吧？俺都天天过来，但说说各地媳妇都不多啊，说说这边两个在宁波穷不是吧？我今天是那啥，别想那拉过拉个么子的个要吧，人才拉过拉个么子的个，刚刚就提不的，我都觉着，咱兄弟今天那啥，可是，俺他妈主要可是都不让他去不的，如果俺了三年忙才三年的。
1: Siyama tamri siya. Jirne anta ngandu tamye si ta ngoyo toku shiburi. Tamye dukta bata bata gangi haku gure, gara bata chagre. O dide che. Ta deblo la zubri chinye. O jita haku kumare. Mi gage shingi maare dire. Ta tisha ta mi gage rinne neze diye toru shibu chimbari. Ta gange tamye ki deblo la zubye ju yue ba di haku kutuwa. Gyabcho minne di. O di yue ba sui me di gara kanzang haku gure. That's a little tenere, mutinere, that's a certain cheva, so to me, the new boy, that he carrying a charva, or in this, cheva, or two three.
2: Daya, Jean Yu, Kepa Yan Si, Silva Nancy, Game Pinto Tashilati, Chimbawe Penjon, Zam Trubeji, Longo Dun Lati, Tutu Pesin, Zambi, Jenny Lutum. 小莫浪面打不住你修作一把我是八九修语
1: 다시는 들어봐. 지단게 조절체네. 망체지 등중조리. 등중이 가야세네. 다 왜디 체리엔데 왜디 슈뉴다 삼바천야다 슈뉴다 지동조로 봐. 어디 지동지 바래 강으로 봐. 어디데 인도다 봐. 이래 동안 지단 등중조리 동안 좀 보고 간게 조절다 그러자. 당래 남래 지내래 다 그러자. 다 소좀 신예지. 야 로얄리에제. 다 지도 냠냠여 봐. 소소 리네이 추대디 송저 같이 예 봐. 소소 지도로 독십 지야디에 다 내세절 봐. 어디 가다 간단해 볼 봐. 어디디 로좀디 망아치기도 봐. 어딘데리. 다 리네 로좀디 양아라 가신 예배 리네 넘버지 봐. 알레 로좀 그 대녀다가 슈비네. 로좀 신예디 디레도 와. 넘버니. 다 녀마게 이제 로좀디 제나 윤종 거 봐다. 미치기 근데 제심 좀 봐. 어딘데리 좀 봐. 다 티샤가 이제 리넬 로좀 사든 야 디저 자 저기면도 와 디라 저 리넬 남바지 거제 디저 미디 저와이 리가데 디데스레도 와 코자 리넬 저 루규 직자리 용도 와 에 디더주 잡아 진넬 루규 시저 심바 리넬 시저 심바 직넬 좀바보지 어둠류지 진넬 로구인 바지라 야 코라라라 캐주 유여버지 직시직 연결 딘데스리도 가. 따딩스니에 저다 체제 딘데 TV 봐서 좀을럼에 WCD 가레스나. 따딩게 네드 졸 TR들 이내레 버그 리네기 멍구 동시지 장라 제고도 가. 짱내 마 개용제 에 버용을 진교시지리샤. 베나 퍼시브 두네지. 에사게 가라리에디도 봐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동알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시그색 나타날 거야버리 가르차 열바 가르차 준제 리베데티 탕부 탕부 거나 버바 어 뒤슈고 뒤 균지스 있자 뭐나서 위벌로세 기티자제 노트스 거나 버바 근주 땡주 차 용수 두배 근주 땡주지 탕고란 두야 가절 나다 바르카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베 용게벤디다 토마드르바 디스리네 쟁아다 중앙아 차 용수 두배 되나 버바 아니 뮤지 없어요 우주 담바다 양제 주버도지 다저 강가 서나라 안다간도 치 배제 치신 바지 서나라 어 다저 강가 자네레 동아 두제네 시그제 티베서 저들 이네레 링네 중저 중앙인들 강가 자네 중부시지 어 딘데스베 난도 안다이나다 링네다 요거티다 렌도 잘버바 어 링네메나 요거요마레 리네기 수인슈지메나 리룬디 동바지베샤 리네기 수인슈지메나 강바디 사토이 봉보 어딘데데샤 다 인지민지 리네 중앙 된고도 가 다 나라 지그데를 끼베레 땅에 에 리네 이네레 가이네레 다 멍구지 버유나브라 다 버유지라 그딘제 야고도 가 그딘제 주다바 에 딘제 지네 소소 교유 교유가 여봐 딘제 지네 고수제 지네 삼사제 딘제 고유론지 계중아 어제 에 도시 네 지야디 고잠바이 다한테 휴베 최선의 디게 휴브라 다 중자네 좀더 멍구지어리 땅에 도시 지가 되게 생각 죽게라 你老丁在金秋节假期都是忙哦这里节假期都是节假期生育我那些我今天姐姐主给主给这个这个主给主给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0: 내가 사제 땅에 삼로지 던지다 봐. 지인이 지사야 주는 민두. 안장 내 톰에 당고 뒤뒤 그것을 삼로지다. 뭐다마 사용을 도지다 봐. 지야지. 둘이 겁종 민두가 알아. 어, 딱 가진 체야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도시 휴거 커서 좀 받은 데 지레샤. 더더 도시 뒤뒤 담바 종 체딘 데라 코라라나 바지 대체 다주 지금 해야 되지 그래도 와 티네 종레라레 티네레 시부티야도 어 딘데스 어 시부티 담바 엥아 미치기 차야 주네 요 말바 땅레 레와라 녜디 야고 종유나 경계 딜레 냠묘지라 경계 딜레 티나나 야고 도성도 와 시게지 지고 말샤 엥안들 배지 배디 거라 진네도 정광된 중 간다 기존에 시야 제요로 어제 지야 어 티외 망외 여거래 별의 시도용야 별의 지자지야 어 별이네지 진네 송교리 어제리 균지리 초용네 반도도 와 땅에 지브리 남미지기 뚜슈기데 기계 도마로 어 땅한테 좀리 자와 죽는 게 진네 로좀을 지원하냐 이 니부여바 딘데기 녜엔데 냠묘디레 제시나제 어 딘데스 주나 야고도 선기네
1: 해석이나 알 그러나 저나게 보유는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딱 해서로 가죠
0: 나리
1: 딘데 담마시디 타링 부터 말이들이야 에 간지 파유스디 미참에야지 제가와지다 첸라 딘데지로 가죠
0: 나리
1: 딘데 딱 길라 키랑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슨 양자 저니 계속해서 파유디 레제 아니 파유게 지네들이야 도십진난데야 전나신배 가르르시는 길라죠.
0: 다디 진에 소소자 치월에 땡저져라 봐라. 당고 더 말리에도 되게 그러 규유선 그거. 딱 마직 루디다 바고 녜티 시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오 빡빡잠 지레도 바로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배 차디 시부제도 어디 인용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제국이 진에디 로드윈 고려아지 직진대레샤 지가 나가 참바다 그 띵제 망하는 용군도가 띵제 거지 근데 너 야제시 이빙와도가 디도 김바제디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 다디 디네로 좀 그디 계주지 가려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소 자 룩규 대제 어 디게디 오다고 하래 어 다디 이제 시부 이정와고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로디다 마 당면직 집에 드기민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다 점서대 하마고보다 당고 로디다 봐 야 자용수 맞다 봐진데 뭔가 두고도 말했어요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 야 주저도야 야디 가외 붙이래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벌이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도 와 딩어서란 통도 공에 봐서 강가도 가 어디 대지대 하고 조삼자로 또 어 로카시 진짜 마 취미자 그 딩자가가 중대 임배 명도 있어부도
1: 좋죠
0: 동발 맞이 메시죠 소소디 독재 지금 접자 삼자 어
1: 안길라 대한게 지다 좀리나 근데 오늘 찾잖아 님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가길라
0: 나리
1: 디인지 갑드드게 다 좀바부이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나리
1: 이 좀바부 파기 개발에 대한 가르시나 게나 테나기다
0: 다티샤 제장이 미강가데 저와 잡으시지 어 저와 잡으시 녀만능 시기 능규지미도 봐 어디 가인스네다 좀 지녀 대기는 이 가면 좋아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유생 시에 당기세야 되지 차리 라고 유생 잡지 유세야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에 다디 야고 시부치로 와 멍시대 간도 피게 좀으로 봐 이내래 다 베디 심내도 법제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원진대 진행이 용자래도 가는 거 제와디 시부질래제 어 저기 특히 가나네 대비때 너한테 지도도 안 봐 보장한테 정도대 뷰세디 땅매베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고 도나제고 계기 어딘데 인디자방한테 다 단대 좀리디 망고 시부 전거를 라고도 제요라 제자 제 좀디 레 점주 링제 코라라라 제네레 동자 숨라서 임바여 로라 동자 숨라서 자용 거리 아가 로레 지브라 니마는 실럭티 마르바 럭티면 디자마 망고 시부 전거를 이내레 미정이 바지 가져요라 나 대교 미도 강에 가보 제발 어 제제도 따라 제발 미 강에 티 토브레 제발 진제 제다메 봐 지도 거 저기 시비 차브라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대응 거야 람사 我们这些人都不理不听我跟你讲今年永远的事第一早上我们这引进民族修脚骨病第二早上我们这引进民族总经营的承载了不在营边到我这儿吧第三天我进这些所以说总经理嘛就呢在第一天给定着这念头吧就是大头吧就是刚才老了念念吧就我进这个到我这儿吧第二天我就马上给查西不住 사악바도 현재 도바보딘데 어 좀리 타마르 좀리라노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떤데 있어서 집이 나고 디 언제 좀리 규제지 당고 주바딘데 다디 고디 시비티제 샤바디게 같이 수 템버바 어 가지 어디리 디네 방제미도 여바 디네 디디 주물랑마 여리 루게 좀리 규제 여리 디네 스네 카레 주제 장다 여리 디네 레세 기주 여리 어떻게 심층벌이 어떻게 가가 제제 내가 쉬버지 부위다 어 부위기 되지 버 진짜 템벌이 어떻게 가가 제다게 제접을 된쳐봐 비다 유협 된대로 봐 가서 신제림부터 총제림에 된대리
1: 그래서 나 그래서 나 그 행길아 지나게 네 모투제 나도 다치 로버보이네리 참으로야 네 삼베자스 카마야 컨데나로 시리가
0: 라세

생게 조건 나봐. 드링게 표정 롱친 닌친 레고 캄게 롱친지 나당이 주베 슐람 시베 렌친 드닌 주지지히. 렌친 디 서크탕 좀지 닌주 슝게지 체링 된조다. 집세 친구 남기 더부 된조히. 다 참아 체리.

0: 路中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里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级比林青地时阿姨想准银切记对头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下了门天安全林青年入
1: 시비중담
2: 시비중담
0: 로정주부주무여다 드렁거 시비중담 쇼지두천노라 나그주부 총총여다라 치킨 로로저토가 종통통만제 휘지힌

아버타 쇼리고 고포나다나고 오바마히나고 오타타우레기보자사니고 타마펜잠레오라하니고 고타아베케케와조사니고 오양아메소소바조사니고 오투타브로효파바데사니고 오조멘제르보난카바춘조나고

마 아시다나야 포장난가 중종다리야 야아다맹고 마신다나 포구다에 카티달라야 고포야가 자른다세야 야샤르 힙슈탄테다이 지루로 호시휴다이야 테네이무탄타예다푸야 야아무아다마야 블레다쥬오 팔라시쥬슈르다이야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디는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포기 총머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의기나 키히 키비게 줄라 주샤나 춘데 갈바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준노 토 에바 살기 잔데 줄라

0: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gil H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mgil Hopti Litin.
2: Jachiwi Sengke Namba Tsuma Kamzang, Ngani Bejong Longti Nintin Likung, Kangke Longcheng je Sanda Chichi Lianzheng ge Gege Lozang ni ma yin. Tini da za Sengju ba, ge tini ma da Chichi ni ge Chandra Bo de Gang Ki de yore se ba yin na. Da na yin Dangbo dan Ril de, da Ming na ya go gor ni, nga zo doos chi da Kasa Guzo na bu shi ni ma, hie ji di chan la ki de ba re. Da Shetan gar da Ming na ya da ma hie ba la, da Kam de la Tsenpa Zhu ge to ni ma hie ba tenche ji re. Tini de la da Lontun Goma ge nang la, Da Tsenpa Dangbo, Dini Ming Jit Gandhi Ji Yinba. Dini Nyingba Da Chiri Sene, Da Ming Godhen Rabo Di Gandhi Ji Yinba. Oda Dini Ji Gorni, Nga Tsoma Da Dei Ji Yinba Dini Jiri. Da Dini Yindi Le, Da Gong Lundi Ge Chijia Ge Nandien De La, Dini Yik De, Nga Tsu San Yi Xia Ji Ge Dini Jua Sen Rabo Ji Ge Yuri. Dini Yindi Le, Da Dini Ge, Dini Lundi Di Jung Ngo La, Dini Jua Tisung Gorni, Ani ma sahin do diyi chi shaji diyin. Chua tangpo di kaan rei se na, saji sumji ge yige ngana ni, ta saji sumji jangba ge yige tiso ge, ani tenji ngu tuyen pa tenji yuer ka yu ma rei se. Ta saji jangba ge na ni, tenji ngu tuyen pa tenji yu ka me se, yu na yu bi jinze na me na me bi jinze, wata dee ko la, chua chi ke ba rei. Ta tenyin di la, nda se ki bi ki jinze chi rei se di la, shetan ka ngan so, Lontu Komaan lo Ming Tseni to ma, yana Ming Goten to xie yondi lo, yige Tumaan duyni tenju ngo zan tenpil ke dra la, Ming sewa re se ni. Yige Tumaan duyni se ya tiri. Tengi lo tako Ming na yige ji changba ke, ani Ming sewa ji zawa nyi ni kuru chato mede pa ko. Ming na manta ya yige nyi chen dugo kuru wa. Ta tenri chi yindi lo, ani saji yige sunchu. Teso teta yige changba rabu chato yos. Tengi lo ta saji yige sunchu bi yige changba teso la, Tani tuyen tuyen pika, yige chikchang mese ki pare, ta peji datrik, ani wantatang pa yina, tani yige changba ki tuyen tuyen pa chikchang mese ya. Ta tenje chi hiye yung pika asila, ta chandala, ta ngansu mongpo chikla, ko tokpa, tenje chi char sikiri, tokpa de kangari yese na, ta wana ta saji sanji ka chiga, saji sanji ka chalda, pe na ka tabuta, tani nga tabuta, tani nya tabuta. Tani cha tabu, tani cha tabu. Laso ba tenje ke yige yorwa. Ta teso ke tani tenju ngo tenpa maridam. Pecha ke na ka se ate ke. Ani ngansu si saji ke ka. Sama sasa ke ka, kesha keji ke ka. O, ndig, ani tuente. Saji yige senji ke nono. Ani ka hi bat ke tuente nga maridam ya beke tenje ke ta topa chi. Ngansu mongpo chile cha de. Te cha ke beke jensen te la yang. San lo ju tanda kuru ka me san da wuji yue bare. Te kaan rei se ba yin na. Shir ta. Shil tingsan le, ngansu sama la soba saji ji ka dang. Tini chi na na chukde pi nya. La soba teso ji, ani ming teso ji kurung. Ka gano lo man duen yuka se la, dra gano duen dang ki chan hi pa yin na yan dra. Yang na te da buka ta nya dang, ka dang, ja la soba teso di, yizu kuto to man duen yuka se la yang. Tini saji changba ji ka dang, saji changba ji nya la soba teso dang. Tan do na duen tang ke chan yin ba yin na yan dra, yizuk chitong ke chan di ba yin na yan dra, ane nrabo nrabo cha diyo. Tendra chi la teni, ane ngansu mongpo chi ke chire se di la, o sama sa chi ka la soba teso, duen yung di la yang ka se ge yore, tre yung bi ka se la ka changba tre gire. Ane sa chi san chi gu nong la, ane ka ten yang, ane duen di la ka se gire, tre yung bi ka se la yang, ane ka changba tre gire. Teni di la, teni na manda bi, che pa na mandu, jen se te la teni sa chi san chi gu nong la, ane ka changba te ge. Teni ngo, ten gu yasa re yin ya bi ke ta toba ta teni she gire. Da reddi ta wenja ten ngoma la, ta teni na chepa chenpo yo res. Jensei kante de yese na, saji changba ke ka yena nda, ane nga yena yanda, cha yena nda, cha yena nda, nya yena nda. Kanta je saji changba ke ka la soba teso la, ane ko jinju te hiu yo mara yege changba cha diyo. Jinju ma hiu ba yenza yege changba yendi la, ane teso ke ta sama saji je ka dang, che na ke nya dang, ane tunya ke cha la soba teso je tenju ngo te, Zawa nini ane tuen ke maresu. Tene tuen mato pa yenza, ane saji changba teso te, ane ming maresu ekri. 원나 민 인켄지 야나 민도 줄비거 카당 드니 나당 아 차당 야라서 바 텐데기 이게 대소대 아니 대소게 아니 대니 못에 막 말이다면서나 대소게 대니 못된 거레스 왜냐 대소 이게 짱바 알으잖아 일단 이게 짱바 많이 바래 파다우나 이즈고 토니 디바이나 이게 짱바가 좋아버지 지어때 대고 말 민도 줄비거 카라서 바 대소 이게 짱바 많이 바래 진짜 저러잖아 대소 라 아니 진주 아휴 봤어 아, 그 타텐디 휴여스. 옛날 양위자다. 실은 안 속에 삽지 라서바지 가서 얘기도 파 소르 양위치들로 다 아니 이주응이라. 아니 안 타대처리 뒤니. 딱 구치 증북지나 빵세니. 아니 양자로 왔다. 아, 되니 고도 라서바 제르디비게 된적. 아, 되니 미기 대소라 가데 진주아. 토바이나 이주는 무슨 말이니 그 이주 양위실 그 뒤가 빠. 계사지 가서. 뭐 된적이 뒤가 빠인다. 아니 다다다는 공기에 반응 이게 아니 이게 장바리지를 어고 안타데 뒤바연자 아니 대다 파다운듯이 이게 장바가 존다고 차디여와 고 안타데 니스 마르위디스 아니 대다 아니 사제근으로 이게 장바티소니데 아니 쳇바 메디비 존다고 된지 살로다니 아니 공기에 비게 도바데 흉기여레스 딘들다 도도드게 야바이나 사제 장바근으로 다 된된비 이게 요 마레스 대서 초마데지로 이게 장바레스 대리 아니 니바데 강레스 대리다 Ming jet carries at it. Ming jet. The Ming jet carries a little also Kazan Ming jet because last year. So chate, so the Mago Changan or Chatter Dully Combe, you can do per German, mean rapton Japan Jerusalem. Any lobby term is somewhat a rang, Tajus Argon, you get coni, meung day, Mingukun, Sichun, Siki to enter temperatures of an angi, Dorna, then you get Jambat in Mamboki, any a chop, any danger. 된비가 민데 저기요리 된데 이바이자 민게 저도 강리 세디니 이게레스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게 종여야 야나 민게 그런 미 드버시비 그 이다 지샤다 버치비 이게 짱바데서 올 거기 바래 데미데서 민게 저도 강리 세디니 아 이게레스 그럼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진이 저 종여지비 깨지 당 이게 짱바데서 올 거기 바와 된데 지샤데요레스 스마데 처리 세디라 다 민게 고된도 마히엠 가서라 이게 닌드니 된주 못다 된비가 자든지라 아니 간소 민서겨와 되는 얘기를다 민그 대주 모든 희비까지 어느 모든 땅다부터 가는 날지를 예세야 돼. 다 민그 대주 모든 예세야 돼 민그 코 실리 아 꼭 샤조도 대주 모든 게 받들. 다 빼나 뭐히 주비가 자대가 아니 뭐세야 게더니 민데 따사가 다기고 마히 대고위가 생긴 오 대처리세들 아니 뭐히 주비 자대가 딱 땡겨. 뭐히 주비 자대 퇴바잔지 아니 튕겐지 아 똑박을라. 야나 로일라 아니 마히 된고 이게 생기는 거 좀 찾다 그래. 대비에 배사기는 카퍼스야. 닌천스야. 로리스야. 대다 대히 주비가 잣대가 아니 민테소 따비가 다이가 되니 그 자라테소 카퍼이나 롱체 닌천이나 대다버 자라테소 소마데 아니 치리세디 대다버 민가 잣대라 되니 아니 로이들 고른 찾다 그래. 되는 닌저시다 그래. 제제들 때니 치르세들 미세야티 그 다기지 니보트 중오 쇼짬바테 아 아니 그 땡그레스 베지는 무세비티스로 못겠다 쇼탄가 마히 땡고이고 센치 쇼짬바치 되지 모든 가서 땡그레 마토노야 못에 포인가 모인 아 못에 뭐 연대진가 야나 가야 미히 겐지 룸보인 야나 자리인가 베리인 라소바 아니 못에 그 시라가 쳇버테 고 땡겨 말레스 쳇버케타데 고 땡거 말 되니 고 모 쇼짬바테 땡겨레스 대인들다 너나 아니 그 대중 모든 세들이 미트고 니퍼트 아 되네 다이 강야루마기 미트 따사가 다이 니보 강야루마기 아니 모테 아니 이게 도마 좀 뉘비고 좁아 아 되게 처리세나 아니 그 땡기 바레스 대인들 처리세들 아 대중 모든 못데 아니 미트 접 마르지 체지 쪼는 거 쪼데 대인들서 그 배짱이나 사추 메누 라서바 대다 대주비가 잣대가 아니 따사가 다기지 니보티지 모시 잠바데 코그때 맞나 아니 코소 미 말해 네 터소나 대다바 잣대서 대체리세 아니 아 취 대단 대겠더니 고 민디지 바오 된지 차디오레스 어 대인디즈라 아 고 미 이민 그 책임라고 쪼디데 아 대니 모데메도 어디 차대바 된지리 다 대체리세디라 아 가상 그 아 아니 아 시지게되네 난데단 제비크 좋아티스 주고는 사긴 도디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룽치 닌치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냉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2: 드링 아로스 히야트 치르세딜 아니 스바 아 드니 민기 신이 있어야 돼. 다 오늘 민 따바텔라 고 귀바지요 그러 봐. 오늘 민고 고 신이 돼 간대지리. 고리 실리세는 야나 고 니바나 버 간대지리. 봐 있나? 다 늘라. 아 나서 랑거키 비근도 아 그나나. 아니 민도 답을 만제나 지텐 탐지 몸바른저 대위 모바 세위 셔 네비 민도 답을 제세니. 오다 내리송. 너그 텐처리 세딜 지텐 토근 아주 희자 간다 간이나 취 간다 간이나 다 됐어라. 파치와치나 아니 안서 치레세딜 아 미르르 다그레스 가데 니보 대단테 야나 취대나 대라 고 라라소소 그 통마에 방에 미데 마다빠 이나 아니 지텐 타지데 모반제노 그레스 단 지텐 타지 모반제로 그레스 디즈 아니 취대서 소소 소소라 그럼 미 통마에 바레 마다빠 이나 아니 가르스 닌저 셰까와 닌저 셰발라 니보 대다테 취대다테 닌저 발라 아니 고 요라마 보지온 그레 대자는 마제 아니 펜스 뭐다 뭐 펜스 빠루라 깨차히니 아 고다 쩨용 비까슬라 아 아니 맞아 죄자가 난데 몸부 강대잖아 죄 희지가 니보 강다 강이나 대소 처마라 라라소도 토모 많이 봐 니지 맞다 봐이나 아니 대다 대다 뭐 니보 대소 좀 파슬라 다 쩨용 비까슬라 아니 베스칼 아 아니 다들 리보 좀 그런 팀 못 봐가 강아만 보진 좀 그랬어 와 근데 대라 때니 아니 에 기대 타지 뭐 반지르스 아 되니 가서 그러고 딱 니보 간다 간이나 파츠 아니 현다고 돼 시험들 파츠 천조 파츠 논조 파츠 논조 파츠 충조 대라 때니 아니 아 소치자 그러고 다 다테서 소마들 리빠지 처음부터 받거든 내가 강아 먹은 줄 그랬어 대미 모바 세우신 김이 뭐 답하는 자 있으나 다 진짜 대위 시험나 다 대답 그 아니 치태지 파츠 아 되니 천조 와다 아 대소 인자 말라 그러 몬조 이거 모바 대소 파 세위 시험들라 아 아니 이제 다 다저 캠보 대소 그 야 아니 니보테 소라다 취테 소라 아니 라나소 소겠다 토모 마이 바가 아니 미타바레즈 아니 나 달티 바이나 아니 나소 민세야테 다 미텔라 테니 다이 니보테 소 파소 문조라 아니 리퍼치 코르 닌잔 타바 니바요 바레 아니 예야 파소 니보테 소 파소 디기질 고다 쩨요 비카서 미나 테니 아니 니보테 단테 아 예 파로 파라다 다 리퍼치 쳇티비 코르 미나 텐데 기 신이다 니바요 바레 젠세 텔라 테니 nganso peju tini kanchen nrupa pema karbo se ake ta kipa chenpo kongi ya ming tapa ne nipo yen da menorhin di ten kovi cheto sen sun ming tapa teta nipo yen da yen paso menorwa ta ane teta te ukur ten te yapo ji kovi cheto la ane ming tapa re zon tene yin ba yin zang nganso nruwa mei ri tabaran chun ba yin na nruwa mei ri ke ko kecha ke jowa la teni yana yege ke jowa la teni ane ata yin paru bola rang rang su su ke san xia ke dun sen nu ke gang zhen bi ke dian de su da pa da zhui de xie ge ruwa dian yin de la ta ge da ye ge ke to ni ni bo gang da gang de me yin la pa guo xie ba da da zhe ba la ani mi ma bo ji ke to ni be xie tang ni ni ko da zhe ge pe ga ba yin na ani du ma ya ni par xie bi ke ka wa ye ruwa dian yin de la ka wa de yin paru bola da zhe ba xie ba la ani ka wa xi zhui bi ke ko ro tu mo ma yin ba ke da zhe ge ruwa de qie le zhe na dun di ji dun xin ni par ji bi ni bo di ji mi zhi Tindil kawahi jibi ke dati ke Ani kawahi taasa ke dagi ke dungdi chi tenjin ni baji Nibo te ke ngote Ani ko lipar chi ko tengu yus Tindil kawahi bi ke dati ke Ani bamba se lan dado Me se lan dado Ta se lan dado Chu se lan dado Nangka se lan dado Nyuma la soba Tindil ke dagi ji nipo yenda kuro chepa njepi to ni Ani duman di bi ke tenjin nipo te Ani 인증 야보지 타바당 이게 바로 보내야 돼 달리보지 쬐트고요 까기 집에 자택 된다니 봐 인상 아니 민세야 돼 따바 맨아 아니 안주다 사차세나 문도 야나 열다 야나 뒤체지 그 아니 봐 고까바 야나 깔리 그 된제거다 인지 된지 시작하다 니보대서 소마다 아니 이게 바로 보라 달리보지 책이나 딱 강아요 다 짜로 코투니 이다 디그 마케비가슬라 아니 이게 바로 보라 요만나 제 르모그존라보지 제 요만나 캬라 크론도 코우니 아니 이게 바로 보라 파테니 다테게나 르기요르테 왠자 난소 몸보지 치르즈나 코르 디체다 사자죠 까자고 왕기 테카르 나로스 파 테니 코 다테테 메바 텐데 요르와 텐데 그게 뭐 몸보여 봐 다 데소데 치르세딜 아니 니보 데다 데취 데다 데지 코르 민테 베셰 돈비 토니 아니 이게 바로 보라 다테 바이나 아니 다데 코 리보지 첸도위 텐데 그게 바이 바 레스 뭐 근데 이 많이 자 미기 신이 된 너들이 있나 아 아니 아 취난 줄 아니 뭐데 아 아니 얘다 먼저로 와다 얘다 먼저 봐다 얘다 많이 봐 아니 아 똑바라 리버 닌저 터 봐다 아니 얘라야 아니 대단 데이트 처리잖아 아 봤다 리프로지 쿠미 트위터 봐 다들 민거 신이고 거시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아빠 되겠지? 저. 저. 저. 저.
1: 간이조. 너나 마소지.
2: 네, 미소지. 미소지.
1: 마소지.
2: 야야, 미소. 야. 미소.
3: 간이 진포.
1: 마소지.
3: 샹데체. 개던장 님모 동조. 윤래라 샹데장 예르. 아이. 화이보네. 냐샤께 냐데 가나 예르. 아. 윤래란 조르지. 난친노 제제 아자게 화이 가나 티세트나 냐친다 세게르. 아이. 예세뇨모. 나니 냐 토마코죠. 치 나니 찌코게리. 나라 제도. 냐 가나 화이 뉴산조게리. 아.
4: 아크 진포. 산자 심어게. 화이 다도 히메나. 냐모 뉴주 조르지.
0: 슬로즈. 단다 베제. 모슬로.
4: 아군 단다
0: 찌. 모슬로. 전조 바 다자소. 다제 쮸 카라도. 가송게 다바 손지 제 총마. 로브도 히티야. 아. 데데 가송 다다 총은 녀르지.
4: 你说 干总记得听
0: 全听到同给连着路子一套上的
4: 阿公大把从马的恰恰上送浪漆全灭了都有没马先看了没打出马来做马酒劝着当天没念马口口
0: 全民的马口口

0: 화이
1: 아
0: 호 서 장대 배니마라 시소 니에기비 장대 현보 전단계 콜라 도안용주
1: 난도네메
0: 화이 마데 마데 보모니제 제니 칼라니아도 예체 충도네 다바 스위지 이나용 출방 엄마데 배냐 말이 치방 엄마데 켈링길 고어티 예 쇼진의 선호 동두 생하조 두슈 제대 생천다 두나용 존대 얘기를 치하고 나초 베리기 생존에 청산 절안토라 很错了啥一把其阿坑啊怕我妈见到这人阿坑爷你妈七你八姐这顿这菜也就得长哈过的呀怕是不嘛讲的去阿爸你妈了细数

0: 야 조고 당에 게 마론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메 게 태당 보토르 레달 사마히 보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노고 사마히 보마 산조 드리디 치사 노 보지 산조 보지
0: 레 보지 사체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이 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고친이 뜯어
0: 보면 될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쪼개 되지
1: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망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간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고 이거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Matingro Tasa Yari, Je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del Tatamago. A Kimason credit is a move on your son, Tulma.
3: Jerry Tola is a
1: Tola the church,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i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 Tamburic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nnage to Tola in your Carutu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认得了，他出来也去。

0: 부담라 진짜 되게 누가 처음에 되지 마셔 히불이야 얘 주도 가라지 도래 멋있느라
1: 사투시야
0: 재미 가져가
1: 지금 해
0: 재미있다
2: 내 레모도 가야 하네
3: 오늘 딱딱 못 해보소
2: 딱 갑자기 저기 깨치 뭐 잡으러 봐
3: 와라 와라
2: 양 가로지 저 깨치 주 싶어 잡으러 야
3: 가로지 그냥 깨치 주 잡으러
2: 어 맨날 네가 지금 뭐 김도 가면 싶어 지금 나한테 짱맞이기 와대 푸시다 보면 지금 가로지기도 나 깨치 주 싶어 잡으러 야
3: 아니 군이 깨치 근데 시작 하지 그래
2: 이래서 같이 그래
1: 아 난 가르치 대뱅에 겨우 구입해
3: 나 나 못 찾지 여 니는 거지
1: 루다 뒤에 가로지 봐 못 찾아 가래요 래
3: 제 정말 라든지 인체라 나라 시험지 거기
1: 야발라 니 스토니
3: 뭐네 이 아니 아니 찬스 자게
1: 찬스 어 영아
2: 네 깨 준주 심자고 도와
3: 뭐지라 닌게 난 미니 요 말이 미 깨져 코던 요 말이 파 혹시지 깨 쳐서 교재 시엔 나로 인
2: 깨 쳐서 교재 딱딱하고 되게 말해 아니
3: 야이다 나 제 말이
2: 어 괜찮아
1: 난 가르기 때문에 왜 겨우 구바이
3: 난 못하지 요 누구 주
1: 녹통에 가로지 마 못하게 가려 하래 아니
3: 레레레레레 그만 나 진짜 인제라 나 난 쇼지 거기
1: 도발 아니 스토니
3: 너네 이 너니 차서 야게
1: 차서
3: 어
1: 영아
2: 두수 지다 가로지 니 소리 좋아 말해
3: 오늘 가르쳐 봐요 그래
2: 가지 니 잡아 봐라
3: 오늘 이 깨져 시에다니 깨져 쉬어도 갈라
2: 이거 좀 당동 안도 미 펜스 깨져 시두 깨져 퇴가 시어 시에 그래야
3: 야 깨져 퇴가 수 시에도 해
2: 빼나 아자라 니 최종 나 최뉴가 침벌어 봐
3: 어로 와
2: 딱 코니 톡소나 깨져 망하지 퇴바라야
3: 아래 코니 깨져 간대 시에도 해
2: 다 전에 니 최뉴니 아자라 니
3: 이다 용아 용아
2: 용아 용아 하지 도말라르도 가
3: 어찌 아자 양젤라르도 어 제스가 페베
2: 어 최뉴가 용비
3: 어찌라
2: 그래서 그래 최종 나 최뉴가 하면 두두뉴가 용을 해
3: 어제 배제시베
2: 어 배제데스 녀베
3: 어찌라
2: 라바 배제 그제 배제 녀바 그렇다 그래 그제 퇴바르다다
3: 당원에 이 대사 남시 정말 교차도 와
2: 대사 남시 정말 교도 와 남시 저거 미상에 하고 그러 봐
3: 어디 디케라 부르베
2: 어디 내 부르달
3: 너니 모두 방문에 친구 심부차도 와
2: 심부차도 돼
3: 어디 친 심부차
2: 그래서 그래 내 보고 알레 빼고 멤버 아니 로니 시제 심부차고 줘
3: 오늘 스스 바바 잡으셔도 와
2: 뭐라 바바 잡아도 돼
3: 두 표시르자
2: 괜찮지 그래서 그래 뭐라 바바 좀 해보지 김새 줘라 좀 딱딱 되기를 해
3: 아치 당아 깨져고 시에 도움도 다
2: 시에 도움도 나
3: 제만 아 로고디 됐다 오심디 됐다 투네네 깨져고 시에
2: 그저 마셔 봐 근데서 고가라
3: 아니 깨져 시에는 장마 되버도
2: 깨자디도 퇴발할 때 미남이 빈주인 제와 천배지도 야 마시나 제에 켜니 엄마
3: 네네네 다다다다다 다다라
2: 너
3: 더도 마토 괴주 땀내 가시에 나러려 응 시에 척 접시오네 등도와
2: 네네네네
3: 나게 진짜 기가 아니
2: 네라
3: 응
2: 용아 다치는 드링에 대야 자나게 첨시 당체제 배세시 당쇼
3: 오지 징주 그냥 뱉어 내려와
2: 어 징주
3: 야구 시오이 뭐 남산이
2: 다스 라스 동동동동동동 태태태태 탕 나도 어디

0: 啊,都啊,哎,我那呀,我什么打那什么,洗澡去,洗澡去,到这了,弄,拖车拿出来,拖车拿出来,嘞,去让个干妹的给年被接了呀,嗯,就这个就这车站贴了呀,年老个白的车什么,对对。
1: 파파도 거저 담는 게 주제게 주제 주더니 나도 초강 몰라 섬쪽 제제 두릅 쳐버래 계속해
0: 파고무 쏠래
1: 파고무 쏠라
0: 그러니까 그 세지 쏜다
1: 염불이 요요 알았어요
0: 렛츠 렛츠
1: 초안이 주제지 주제 중사래
0: 어라 말
1: 주제게 주자거나 초알라 귤렁과래 귤렁과나 뭐 주자 여사 귤네 주제 옆에 주제지 주제 쳐버래 주제게 주자 맞잖아 아니 나도 초강 몰라 귤렁 맞으네 주제게 주제 되게 귤렁 두고 말하니 죄송해
0: 어차피 기량의 수면 제나 초안이 규제기 규제 중고래
1: 네네네네
0: 규제기 규제 이러봐
1: 말다
0: 뭐냐
1: 나서나 초안이 규제기 규제 중사래
0: 하래 하고 사고 규제시 초안이 중고래
1: 네네 제가 먼저 초안을 좀